없었었나 관객들의 표정은 어땠던가 그래도 행복해는 이런 내가 됐어 누군가 소리 지르게 만들 수가 있었어 제가 쉬지 않은 영혼들을 품에 안고 집도 downtown 빈 무대에 섰을 때

가는 사람들 중 한 명이 길을 바람 그리고 눈물 벚꽃 모두 떨고 새싹 피기를 바람 그리고 우리 추억 노을처럼 짧고 아름답기를 바래긴 모든 거 바래 못돼 너에게 안 아픈 등 기분 좋게 밀기를